0: 상대들은 수중 드론이나 부유성 기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외부 충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6명을 포함해 남우호에 승선해 있던 선원 24명은 모두 무사한 상태로 전원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아직 해협에는 한국 선박 20여 척과 한국인 선원 150여 명이 갇혀있는 상황. 우선 정부 지시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해역으로 피신했지만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두바이에서 연합뉴스 TV 김선홍입니다.
2: 정부는 연일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이란에 의한 피격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 언론에 한국 표적 공격 보도를 부인하며 재차 연료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4: 유실기뢰에 의한 폭발, 피격 등 나무 화재 사고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오는 상황. 정부는 사고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관계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거란 입장입니다.
5: 현지의 주 두바이 총영사관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당국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서 원인 규명 노력을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4: 외교부 당국자는 두바이 향해 드라이독으로 선박을 옮겨 내 외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 군대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대사관은 외부 필진에 의해 작성된 논평일 뿐이라며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언론의 추측은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그 어떤 검증된 정보도 전달받지 않았다며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성명에 유의하고 있다는 언급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2: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우리 유조선이 전남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얀보항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실은 한국 유조선은 어제 여수 GX칼텍스 원유 부두에 들어왔습니다. 이 유조선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두 척의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하는 등 우회 운송 사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은 몰타선적 유조선 오데사호도 오늘 충남 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석유 5차 최고 가격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세 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3: 아직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유가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민생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6: 산업통상부가 3차, 4차에 이어 석유 5차 최고 가격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 기준 유종별 최고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된 가격이 향후 2주 더 유지되는 겁니다.
7: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최고 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6: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고 가격제로 상승분 일부를 억눌렀으나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민생 물가를 고려하면 함부로 석유 최고가를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산업부는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2,200원, 경유는 2,5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고 가격제가 지속되면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유업계는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3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석유 제품별 원

0: 물가 개선을 통해 정확한 손실 규모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달 중 정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정유업계와 본격적인 손실 산정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벌써 10주째 운영 중인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물리적 요건과 가격 요건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여부와 국제유가의 안정성을 종합 고려해 해제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1: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 비해 8년 줄었는데요.
2: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일부 위증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줄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4: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3: 내란전담 재판부 출범 이후 내려진 첫 내란 관련 판단으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내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알면서도 외관을 갖추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회 서명을 받으려 한 점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한 것도 내란 조력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총리로서 계엄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용한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위증 발언 일부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헌재에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건 그대로 위증으로 인정됐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형량을 줄이긴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한 전 총리가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의 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3: 한 전 총리는 선거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도 판결문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1: 코스피가 7,500선 돌파를 시도한 끝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사흘 연속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2: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전망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5: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한 끝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 7,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7조 원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 7,490선에 안착했습니다. 흐름이 꺾이는 듯 했지만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주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2에서 3%대로 상승하며 각각 27만 전자 165만 닉스로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눌렸던 자동차주가 반등했고 종전협상 기대감에 재건과 항공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쏠림은 뚜렷합니다. 코스피가 6,000선에서 7,000선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동안 두 반도체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증권가 전망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는 8,000선을 넘어 9,000선까지 거론됩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그만큼 견고하단 평가입니다.
6: 전 세계적으로 뭐 AI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강한 흐름인 상황들이고요. 이란 문제마저도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유동성 흐름 자체가 계속 이제 증시로 좀 유입되는 효과를 낼 거로 좀.
5: 다만 단기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13% 급등하면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4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매도세 영향으로 낙폭을 줄이며 145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다영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정식 판매를 앞둔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알리고 나섰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을 첨단 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8: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 이 대통령은 세계가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투자와 참여가 우리 산업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고 정부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짚었습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했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8: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7: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목고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영재들이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9: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케이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최근 크루즈 승객 3명이 목숨을 잃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타 바이러스. 이것이 과연 어떤 바이러스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 세계 금융계에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이어야 할 크루즈 여행이 한순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를 출발해서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대형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러 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한타 바이러스였는데요. 도대체 쥐가 옮긴다고 알려진 이 한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크루즈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덮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지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사건의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14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혼디우스호는 아르헨티나의 우슈아이아를 출발했습니다. 남극과 남대서양의 이 외딴 섬들을 돌아보는 탐험 크루즈였는데요. 평온하던 항해에 균열이 생긴 건 4월 6일이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불과 닷새 만인 4월 11일 배 위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의 아내 역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하선한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에 쓰러져서 인근의 의료시설에서 숨졌고요. 지난 5월 2일에는 독일 국적의 여성 승객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아르헨티나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아주 유력한 가설이 나왔는데요. 첫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가 배에 오르기 전에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에서 조류 관찰을 하던 중에 쓰레기 매립지에서 설치류와 접촉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쥐의 배설물이 섞인 먼지를 흡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현재 조사 중인 가장 유력한 가설이고요. 아직 최종 확인된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평범한 관광 코스가 치명적인 감염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타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걸까요?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쥐와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쥐의 소변, 대변, 타액에 섞여서 나온 바이러스가 먼지와 섞여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이것을 들이마실 때 감염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감기나 식중독처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열이 나면서 근육통이 오고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번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안데스 변이는 한타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치사율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쇼크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 세계의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한타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는 옮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안데스 변이는 드물게 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WHO는 배우자나 아니면 선실을 함께 공유한 사람 같은 밀접한 접촉자 사이에서 일부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WHO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나는 크루즈 여행 안 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타바이러스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난해 배우 진 해크만의 부인이 뉴멕시코에서 이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류가 서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설치류의 서식지가 변하고 있고요. 인간과의 접촉이 좀 잦아지면서 이 유서 깊은 바이러스가 다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2025년에 작년에 WHO를 탈퇴하면서 이번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몇 주 뒤면 미국 11개 도시에서 2026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런 해외 유입 감염병을 제대로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번 크루즈선의 비극은 자연과 인간의 접촉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즐거운 여행지에서 혹은 창고를 청소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쥐가 있을 법한 밀폐된 공간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크루즈선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 중에 있고요. 승객들은 하선 후에 최대 8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LAFC가 어제 저녁 6일 원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무려 해발 2670m, 한국 백두산 정도 높이에 있는 멕시코 톨루카의 네메시오 디에스레이가 스타디움에서 열린 톨루카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대회 준결승 2차전 원정에서 0-4로 패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준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차전 0-4 패배로 1, 2차전 합계 스코어 2-5로 패해 결승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전반 8분 0-0 상황에서 손흥민의 수비라인을 완전히 허무는 킬링패스로 부안가를 골키퍼와 1-1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부안가가 찬 공이 골키퍼 선방으로 튀어올랐고 골대가 비어있는 상황에 LA 틸먼 앞으로 공이 떨어졌지만 무주공산 빈 골대임에도 틸먼이 허무하게 골대 위로 공을 차는 바람에 이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며 어제 경기가 어렵게 풀렸습니다. 멕시코 네메시오 디에스 스타디움 해발 27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는 단순한 원정지가 아닌 그야말로 산소 없는 감옥입니다. 이번 LAFC의 참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툴루카의 홈구장에 위치한 해발 8800피트 즉 2670m의 고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백두산 정상이 2770m로 백두산 정상과 불과 100여 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정도 고도에서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평지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의 심폐기능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홈팀의 골 득실차가 0.5골가량 유리해지는 통계적 경향이 있으며 톨루카와 같은 극한의 고도에서는 그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벌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MLS 팀들은 역사적으로 멕시코 원정에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MLS 클럽들은 멕시코 원정 20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18패 2무라는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고지대 적응 실패에서 기인한 생리적인 붕괴에 가깝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적어 공의 속도가 평지보다 약 5% 정도 빨라지는데 이는 수비수들의 낙하지점 포착과 골키퍼의 반응 속도에도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도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1570m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산지대에 대한 적응력과 볼 컨트롤에 대한 영점 조절 훈련이 이번 조별리그 경기들의 승패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월드컵을 불과 한 달여 남긴 가운데 행정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5월 6일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문체부가 지적한 징계 사유는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적정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들에 대한 부당 사면 시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업무 처리 미숙, 그리고 비상근 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급여 지급 등 총 5가지 핵심 쟁점입니다. 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은 이번 항소가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회의적입니다. 이로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의 자격 정지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축구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회장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월드컵을 목전에 둔 대표팀의 사기는 행정수장의 거취 논란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월드컵 본선에 임하는 것은 리더십 신뢰에 대한 중대한 결함과 원팀이 되어야 할 선수들이 분열됨으로써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결여시키고 경기력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행정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을 약속했지만 법원의 1심 판결을 부정하며 이어가는 이 법정 싸움이 축구팬들이 바라는 혁신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수장의 직무정지 위기를 항소로 모면하라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축구협회의 발언이 단순한 수식어가 되지 않으려면 항소심 과정에서 스스로 지적된 5가지 이 비위 사안에 대해 명확한 소명과 뼈를 깎는 새 신화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3: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3: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5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들은 가격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격이 널뛰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요. 1달러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내는 이른바 안정화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이 기술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답은 가상자산의 가장 큰 숙제였던 변동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의 지위를 굳히고 있지만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샀을 때의 가치, 또 점심때의 가치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어떤 상인이 그 코인을 받고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기 암호화폐 시장은 이 가격 널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쓰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많은 거래소들이 각국의 법정화폐, 즉 달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 입출금을 자유롭게 지원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 수익을 잠시 달러 가치로 고정을 해두고 싶은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코인 생태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코인의 형태를 띠고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지만 가치는 항상 1달러에 고정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 등장한 테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닷새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 코인은 1달러야 믿어줘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죠?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직관적인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발행사가 은행 금고에다가 실제 1달러를 예치할 때마다 한 개의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테더나 서클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헤더는 USDT, 서클은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 담보형입니다. 은행 금고에 실제로 1달러를 예치를 해놓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상자산 담보형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다른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쓰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당포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전당포입니다. 실제 현금 달러를 맡기는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발행받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코인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과담보 설정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달러를 맡기게 되면 1:1로 바뀌기 때문에 1달러에 한 코인 이렇게 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나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코인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좀 변하더라도 1달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완충지대를 두껍게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산자산 담보형이고요. 세 번째는 알고리즘형입니다. 중앙화된 담보가 없이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이 알고리즘형은 금고에 쌓아둔 현금도 또 맡겨놓는 코인 담보도 없이 오직 수학적인 공식, 수요 공급의 법칙 이런 것들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 코인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코인을 불태워 없애서 가치를 높이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코인을 더 찍어내서 가치를 낮추는 이런 정교한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4년 전이었죠.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였던 루나 테라 사태에서 보셨듯이 시장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이 수학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그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현재는 규제 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리 삶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바로 해외 송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수수료 굉장히 비쌉니다. 또 시간도 며칠씩 걸리는 이런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단 몇 분 안에 또 시중은행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국경 간 무역 대금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전 세계 금융 당국의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과연 발행사가 말하는 만큼의 달러를 실제로 금고에 예치를 해뒀는지 혹은 그 돈으로 뒤에서 몰래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7월에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서 발행량과 동일한 1:1 준비금 보유 의무 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할 것을 의무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으로의 공식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대형 은행들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두 가지 디지털 화폐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발행하는 CBDC 그리고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파운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 그런 스테이블코인이 있을 거고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헤더나 서클 같은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더 금융 서비스를 개인화시켜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그런 스마트 계약 같은 결제 같은 거 할 때 핵심 인프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용 자산이 아니라 우리 지갑 속에 현금을 대체하는 진짜 화폐, 진짜 디지털 화폐의 모습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의 효율성, 달러의 안전성, 이것들을 결합하려는 인류의 기술적인 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이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발행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는지, 연준이나 규제기관의 가이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 3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칩니다. 시계의 영어 단어 클락의 어원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했던 수도사들을 깨우기 위한 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살아왔죠. 하지만 시계바늘에 쫓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여유를 잃게 됐는데요. 소설 모모에 나오는 회색 신사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시간을 아껴, 그래야 성공해. 하지만 그렇게 아낀 시간들이 정말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퇴근길입니다. 1분 1초의 계산이 아닌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내가 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인공지능은 인류가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시계 속에 갇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면 그만큼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낀 시간만큼 더 많은 일을 채워넣고 더 아등바등하면서 돌아볼 여유도 잃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소설 모모에서 모모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쓰기도 하면서 내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주도권은 시계가 아닌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톡으로 우리 딸은 나한테 어마마마 그러고 저는 딸에게 따님마마 라고 합니다. 우리 따님 마마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보내왔네요 하셨습니다. 6896님 라이넬 리치의 노래 Say You Say Me, 10cc의 노래 I'm Not In Love는 8887님 정하신 곡입니다.

자랑한 적도 있죠.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배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글쎄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였는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기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그 소녀가 자라 지금까지 기타 소리가 인상적인 노래들을 특히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고 세 곡을 보내주셨네요.

님이 기타 소리를 유난히 좋아하셨다시면서 세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디퍼플의 Soldier of Fortune, 그리고 Simon & Garfunkel의 Sound of Silence, 존 덴버의 Energy Song이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12불 99, 오리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 무브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 4번드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전화 에스더화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앙드레 가뇽의 연주 바다위의 피아노 이 곡은 0707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동유럽 여행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가는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 중인 명구엉아 졸지 말고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 보내셨네요. 여행 잘하고 오셔요. 솔바람 향기님. 2년여 만에 일자리를 찾아 평택으로 일하러 내려왔는데 아내를 홀로 두고 온 게 마음이 걸리는지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한잔하러 순댓국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스케치가 나오네요. 좋은 음악 들으며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갈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개발님 아내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화실에서 화오돌 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고 천경보님이 아름다운 수치화를 그리는 예쁜 여인들하고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6911님 정하셨고요.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로 Rain and Tears 2356님 정하신 곡입니다. 농사일에 손톱이 까맣게 물이 들고 손가락이 굽었지만 세상에 가장 예쁜 손을 가진 우리 엄마 늘 사랑해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큰딸 인설이 하고요. 사위 동화예요 하시면서 따님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 우리 엄마 손.

가장 많이 먹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는 칼국수에 넣어서도 먹고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젓갈을 묻혀 먹기도 하고 무침이나 전 또 맑은 국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죠. 이 조개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은데요. 100g당 철분 함량이 쇠고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콩팥과 간 기능 회복에 좋고요. 근육 형성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한데 단 폐류 독소로 인한 식중독 위험 때문에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지락이라고도 하고요. 반지레기라고도 부르는 바다 쪽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의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다녀오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국 여행은 동부관광이 최고다. 올가을 그리운 고국의 단풍과 함께 특별한 세 가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안동, 경주부터 설악의 가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품에 안을 8박 11일 여정. 둘째, 고국 여행과 더불어 미식의 천국, 싱가포르를 더한 오감 만족 8박 12일. 셋째, 수려한 단풍과 온천의 낭만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8박 11일 코스까지. 28인승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의 안락함은 기본, 최고급 호텔은 물론이고요. 일반 식사보다 4배나 업그레이드된 한우구이와 해물 특식, 가이세끼 요리까지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 항상 동부관광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지 이번에 직접 경험해보세요. 5월 22일까지 예약 시 200불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예약 서두르세요. 1-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상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기장이 되고 싶었지만 기자가 된 남자, 비행기를 사랑하는 이원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류 할증료도 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 나갈까 하고 비행기 티켓 예매하려다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뭐 비행기 역사 들으면서 좀 허한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하여 저희가 특별한 비행기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이원주 기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라고 하고요. 지금 뭐 회사에서 항공하고 관련된 뭐 텍스트와 영상으로 콘텐츠 몇 개를 좀 연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좀 긴장하셨나요?
4: 조금 긴장. 조금 다르네요.
0: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편하게 같이 얘기 나누시죠. 근데 평소 본인을 기장 대신에 기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신다고 들었는데.
4: 예, 그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꿈은 그냥 일편단심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0: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원주 기자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4: 그 ABC 순서로 에어버스와 보잉.
0: 정확하시네. 네. 에어버스와 보잉.
4: 예, 아. 예, 그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0: 예. 에어버스와 보잉의 역사와 두 곳의 이제 라이벌리,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보잉이라는 회사는 1916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처음에 이제 항공기 뭐 부품 이런 걸 납품한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아주 빠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자라는 회사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보잉의 시작입니다. 네.
0: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4: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보잉 이제 뭐, 민항기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계속 좀 이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